0: 다시.
1: 너는 나는 지 맘이 다. 너는 언제까지 양아나? 아, 다.
0: 첼시. 마이 갓. 첼시. 아유, 벅설틱 사만이 아나. 꼭 감싸요, 지금 기판울티. 마트우니모 인한 시 마미니모 밀라니. 꼭 팍팍팍팍하니모 마트우니모 방아 인한 시 마미니모 밀라니. 사마라. 꼭 마이 팍드우다 가 우습 그나코. 느디니 꾸니모 티노우드 가 마한.
1: No, Dad, no. 꼭 감싸울틱 인은 아나. No.
0: 즉시. 랑. Mahal ka kaya namo ni mami ni mami. Mahal kit ka ayo ka namo.
1: Sorry, Dad.